0: 아자. 에네 오코마시 얌베함메 지가 오코 그이나 코샤티 그이나네 오코마시 오자파하시 지가지 에 소야 아브라파 쿰 컴바파 파쿠두마 아 암바토 따푸가 주브나 야 암바토 암바 아푸네 리테스네 야 아브라파바 예 지따푸이에 시체네 예 지따푸야 아그라지 에포지 가자 아푸완 위에 이에 지젠다 지네 마송 아메 아마송 아토 디파라 프라 아파자 얌베 프라게 예 잠나 dan nalaga yo jaga kum jaji kum e alo ye inta yan bezi cheko ton la anga prasi gone atrosha cheko ne ji e e pen la ne che son lui ga ka ji ge ba ne che so kinun ji ne ga kinun ji ga ne e pen la ji ji ne ga mi shi pa mo i gu ni
1: 日谷用随身的刀砍下竹子，巧手编织成各式物件。年轻时他曾以此为生，后来他还特意用竹子复刻了当年上山狩猎时使用的弓箭等器具。这些竹制武器如今被陈列在西巴村洛巴族义都部落民俗展厅中，静静诉说着祖辈们在山林间繁衍生息的岁月。展厅里的陈列就像是一部立体的族群史书，将义都部落的过往岁月尽数珍藏其中。就在我们驻足参观，沉浸于这份记忆时，几张老照片吸引了大家的目光。照片中的每个人都佩戴着数把刀。日谷告诉我们，以前在义都部落，无论男女都有属于自己的刀。义都部落有个古老的习俗，逝者生前所用的物品都会随其一同入土陪葬。也正因如此，想要寻回那些曾陪伴族人走过山林岁月的刀具，几乎是一件不可能的事。幸而，泛黄的老照片里 老人

0: 괜찮아. 다 살아있죠?
1: 네. 살아있습니다.
0: 비행기 갔어. 우리 빨리 갑시다.
1: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, 빨리.
0: 빨리 가자. 빨리. 빨리. 뒤에 사람들 빨리 따라와. 빨리. 누구도 잘 지키고.